완전 간이 군함 똑거라는 매일은 또 아래 제일이 보이게 보는 군한테 때문에 제 제네리아 마구리인데 대업스에 밖에 아무튼 인가 예분이 보러 있어 나 더우라인 데이터 게 니가가 간원 오라마 돈원 기리베스게 지나 더우라인 게 놓고 있다이 놓고 있는데 데르군이 가리게 돈원 오면 바라니 기리베스 이북이 오라마데 함 돈원 기리베스 돈원 나베 마이오 데베데베게 메 안나베 미 오라마 함 돈원 기리베스 더우라인 에 간내는 와키나 간원나라 rawan ka kpo sibgin kan wan nam tair kayo aten nanum program ke kuna kya a tangira kina koyeyo an banan meuri fm 89.9

맨 군함만의 고마라야 긴나한테게 when we all get to heaven 이런 도가래 브라이드 페이슬리 아 워시라나 건데 대인가 뭔가 유튜브에 맞는 것도 미리 스윈 자와 이슈와 스나오라 하긴 하고 그러나 더 그러나 이유 하고 가다 그러고 그러나 빠데 사오라게 봐 사와기르나 방간나라 가가 보신 데 메모와 게 보긴데 더 모닝 아본가 이유 게네 예 이런 놈 간 가가 되기로 했는데 모닝 아본가 이유 스나오라 뭐나 그러고 그러나 이유 아 뭐이나 sa kano ko naman ako na response sa game na katanong tayo man na sinakay kaya kaya na sinaki oh, sa kaudungari ka kiti kurang tawari Justin Bieber